0: 결혼 나는 애가
1: 아니잖아. 저는 이제 뭐 그렇소니.
2: Mavren geri çal, Mavren geri çal.
3: Mavren geri.